0: 마도 알고 늘은 말했지. 아나 이제 안 오른 말이 오여오여라. 아나 거꾸로 또 느려 말라. 쨔쨔나 말까 바로 와라.
1: 리슨 업. The next track has rude word and strong language.
2: God knows. I am
3: reincarnated. I was stargazing. Life goes on. I need